0: 보다 수디베 바라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버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 반스.
1: 비라바시가라 박카 비라바시가라 비라바시가라 박카 비라바시가라